0: 나도 발칵.
1: 한 몸이가 헤로.
0: 이렇게 벗으려고 때는 거들 바디.
2: 아이, 마마.
3: Las 5:37 en el 93.3. Esto se llama Devuélveme los besos.